0: 그랬어요. 뭐 이렇게.
1: 네팔에 뭐 저 생각한 게 있어서 네팔에 건너가지고 한 5년 됩니다. 가서 재능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발굴해서.
2: 네, 학생들 그림도 컬러풀하고 이거 전시하면은 예. 여기 걸어놔도 일단 레스토랑 안에 분위기가 확 변해요. 뭔가 이게 희한한 그림의 힘이고 노래의 힘이고 예술의 힘이에요.
1: 来自韩国的画家用画笔描绘人生决定用余生奉献他人나고 인연이 맺은 드림팀 아이들 한 열댓 명이라도 달아주고 나는 건 지네들 능력에 따라서 날아가지고 자기 꿈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
3: 大爱影展老画家冒险王